0: 아니야. 오빠 다니 잡아.
1: 이거 ada bau-bau ada
2: bau-bau. 야, 지금 tanganku tapi yang masukin Sule.